0: 약간
1: 숨 많이 했대더냐?
2: 양태파 양대뿌레
3: 양대뿌레 드만의
4: Yo pa chaiki herbol.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6: Voces compartidas. Maiguales guanches causa.

0: 약간
1: 숨만 있대냐?
2: 라이트파 양대 꿰레
3: 양대 드만의
4: 뜬다는
5: 유발차이기 에르볼
6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7: Ma iguales guanches causas.